0: 소호는
1: 내외 소용공 네 대하이
0: 소호는 我在当年听从平上唱歌当哭的我南书生包人今日高中归来特来拜谢你至赠黄金坐金榜论言啊。苏姑娘，见你山山受罚，憔悴若前，真教人悲痛莫名啊！